0: 阿红，你仲未瞓着？眯埋双眼瞌下啦，听朝一早要翻工啊！
1: 有冇工翻仲未知啊？
0: 吓，点会冇工翻啊？
1: 点知田鸡去咗边啊？
0: 唉，话唔定佢去咗天桥底瞓一晚都唔定呢。田鸡嗰份人你知噶啦，几得意噶。
1: 得意，你激佢就得意。
0: 你听朝见到佢，帮我讲声对唔住咯。
1: 我冇咁好气啊，你自己唔会讲咩？
0: 见到佢我梗系会讲啦，我怕我唔快见到佢啊。你先帮我讲几句好话，下咗佢啲火先啦。
1: 你知佢有火，就唔好讲啲令佢难堪嘅说话咯。
0: 我谂住讲下笑嘅咋，点知佢都唔讲得笑嘅啫。
1: 你唔系讲笑，你系专登撩起佢把火嘅。
0: 做咩嘢撩起佢把火啫？冇咁嘅事。
1: 你分明呷醋，故意激田鸡，目的系想佢搬走。估唔到你个心咁坏噶。
0: 唉，我个心点坏啫？我个心系爱你噶。嗱，你知唔知啊？你知唔知我几咁爱惜你得噶？你系我个命根嚟噶。
1: 玉马，你唔好再讲啲咁嘅说话啦。
0: 讲开先讲啦。你知唔知我几恶底啊？寻日见到你喺酒楼啊！揸住田鸡只手，
1: 哦，你点会见到噶？
0: 见到咪就系见到咯。
1: 哦，原来你监视我哋。
0: 唔好讲话监视，我只不过系见到嘅啫。
1: 见到你唔埋嚟打个招呼？
0: 我唔想妨碍你哋倾偈啊嘛。
1: 你唔好以小人之心谂我同田鸡有不轨嘅行为啊。哦，你而家讲起。我先至谂起，当时我捉住佢只手推佢，系叫佢唔好讲埋啲唔吉利嘅说话。
0: 系啦系啦系啦，我信你啦吓，啊唔好讲啊，哇，就嚟三点啦，快啲瞓啊！
1: 你立心装我，显然就系唔信我。